9월 3일 2026 도나 육정산 야외 도보 초청 경기가 국가 5위급 풍경구인 9월 1일 시당이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경영을 주최하에 19기 도나시인민정부 제45차 상무회의가 조직됐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에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뉴스입니다. 9월 3일 성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시문화방송 및 관광국에서 책임졌으며 시 직속기관 당사업위원회에서 협조한 2026 도나 육정산 야외 도보 초청 경기가 국가 5위급 풍경구인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 개막됐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교건웅,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왕계립, 시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성원인 조보국, 시종혁 부주석 양학군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개막식에서 교건웅이 활동 개막을 선포하고 활동에 참가한 영도들과 함께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총 소리를 울렸습니다. 신호총이 울리자 1,000명 선수들이 질서있게 출발하면서 경주로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경기는 길림성 범위 내에 16주세부터 65주세에 이르는 도보 애호자들을 대상으로 펼쳐졌습니다. 경주로는 육정산 환호구역을 둘러싸고 설치됐는데 연선에는 풍경구의 특색 경관들이 이어져 있었고 풍경구의 훌륭한 산림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풍경이 수려한 한 갈래 야외 도보 로선을 형성했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숲속 도보 경주로를 따라 경기를 펼치며 한편으로는 자신을 도전하며 힘차게 전진하고 한편으로는 도나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만끽하며 가까이에서 중후한 청조의 문화적 저력을 감수했습니다. 선수들은 또 운동 과정에서 여름철의 활력을 충분히 발산하며 대자연 속에서 심신을 이완하고 발걸음으로 산수 풍경을 누비며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 이념을 실천했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각 민족 군중들의 앙양된 토지로 분발 향상하고 생활을 열애하며 용감하게 진취하는 정신 풍모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금년의 도나시는 지속적으로 체육 더하기 문화관광 융합 발전 동향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데 정력을 기울이며 경기로 문화관광 소비를 이끌고 운동으로 도시 발전에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전민건신의 한 차례 집중적인 전시일 뿐만 아니라 구산맞이 경축 활동으로 군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번 활동은 전민운동의 열정을 1층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전민건신 리념이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도나 문화관광 체육사업의 질 높은 발전을 위해 강대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9월 1일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경영의 주최하에 19기 도나시인민정부 제45차 상무회의가 조직됐습니다. 회의는 국무원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관철했으며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관철했으며 성정부 전원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관철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각 부문은 상급의 사업 보치와 정확히 대조하며 기업의 체불한 대금 청산, 대기오염 관리, 기층시장 감독 관리 등 중점 사업을 참답게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전시적으로 기업을 방조해 곤란을 해결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며 경영 환경을 건설하는 등 중점 임무와 밀접히 결부하며 정확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각항 정책 요구를 실용적이고 능률 높은 구체적인 사업 조치로 확실하게 전환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업 책임을 확실하고도 실속 있게 시달하고 재해 후 재건설 사업을 능률 높게 추진해야 하는데 정책, 자금, 대상 자원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통합해 당지 실정에 알맞게 정확하게 연결하고 배치하며 발전 단점을 보완하고 군중들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전면 회복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 원칙을 엄격히 시달하고 아홉 가지 소규모 장소에 대한 안전 감독 관리를 실속 있고도 주도 면밀하게 들어주며 기층 응급 화재 대처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국유 자산 처분 기제를 혁신하고 최적화해야 하는데 장원한 발전 대세에 입각해 자산 통합, 임대 운영, 자산 증권화 등 활성화 경로를 탐색하고 자산이 응당 발휘할 수 있는 효익을 충분히 방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간부들이 과감히 담당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격려해 각항 사업이 실체에 시달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각 부문은 상급의 포치

요구와 전면 대조하며 사업 조치를 세분화하고 사업 책임을 확실하게 시달해야 하는데, 하반년 경제 안정과 장성, 산업질 제고와 승급, 민생 보장과 개선, 위험 예방과 조회, 정부 능률 제고 등 중점 사업을 초점으로 각항 조치를 실천에 시달해 경제를 장성시키고 발전을 틀어주며 진흥을 촉진해야 합니다. 호황기 자원으로 불황기를 대비하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해 능률을 제고해야 하는데, 목표의 모를 받고 난관을 공략하며 전력으로 경제 기반을 안정시키고 전년 각항 목표 임무를 원만히 완성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8월 31일 시당위 통전부 시민족종교사무국에서 주최하고 시문화관에서 협조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전역 법률 보급 및 2026년 도나시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가동 의식이 도나 대극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전시 각 향진, 가두, 시 직속 관련 부문 분관 영도, 선전 강연원 대표, 사회구역 민족사업 일선 사업 일꾼 170여 명이 가동 의식에 참가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류국권이 활동에 출석해 연설을 했습니다. 활동 가동 의식 연설에서 류국권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각 민족 군중들은 장기간 함께 거주하고 함께 학습하며 함께 건설하고 함께 향수하며 함께 사업하고 함께 즐기는 민족 단결 진보의 양호한 국면을 형성했고, 민족 단결은 이미 전시 경제 사회 고품질 발전, 사회 조화 안정의 튼튼한 초석으로 됐습니다. 전시 상한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주선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연변에서 성류꽃을 활짝 피우고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의 꿈을 구축하자는 주제를 밀접히 둘러싸고, 정책 법규 선전 강연을 폭넓게 전개하며 군중들이 즐기는 창의적인 선전 형식으로 각 민족의 소통 교류 융합을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경제 발전, 기층 관리, 민생 문화 등각 방면에 융합시키며 민족 사무 법치화 관리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의식에서 주 민족 종교 사무위원회 민족 단결 촉진처 처장 원모군이 법률, 입법 배경, 핵심 조항, 실천 적용 등 내용을 둘러싸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에 대해 깊이 해설하고 기층 사업 과정에 존재하는 난점과 병목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줌으로써 일선 사업 일꾼 민족 사업 의법 전개를 위해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해줬습니다. 주당위 당교 통일전선 교연실주인 박금희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역사 논리, 리론 논리, 실천 논리 등 다차원적으로 개통성 있게 새시대 민족 사업의 주선 임무와 실천 요구를 설명하고, 전체 활동 참가 인원들이 민족 사업을 1층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강의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을 계기로 계속 법치라는 무기를 잘 활용하고 민족 단결 도나 이야기를 잘 선전하며 각 민족의 소통, 교류, 융합을 부단히 촉진해 전시 각 민족 군중들이 함께 분발하는 방대한 역량을 응집하고 함께 도나시 민족 단결 진보 사업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篇장을 엮으며 전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과 사회 국면의 조화 안정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도나 뉴스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